0: 이 나발이 개시.
1: 나발이 분노.
0: 와.
2: 네.
1: 나발이 개.
0: 자오. 이분 내가
1: 마이.
0: 마이.
1: 아슬이나.
0: 내가 마이 저기.
1: 오케이. 한번 더 일단.
0: 이거. 오케이.
1: 한번 더.
0: 자
1: 이제.
0: 야. 네 또.
1: 얘가 근데 너 죽네. 엄마 얘 내가 얘 자식이 걸렸어.